0: 我们把咖啡装都卸了，衣服穿好，将背好。
1: 是。
2: 呀，孙总大马斯。
1: 哦，出。
2: 嗯，还没我们出吧。
3: 일어나, 씨발 개새끼들아.
2: 보초는 안 쏘고 여기서 몰래 술이나 마시고 말이야. 상부에서 보라고 하셔서 왔더니 역시나 놈들이 피우고 있었네. 어느 암고가 뭔지 빨리 대답해.
1: 낙동강.
2: 대답. 너 말고 네가 얘기해봐.
4: 인천.
2: 아직 취하지 않았네. 취했다면 당장 충사감이야. 두 사람 좀 들고 똑바로 서서 제대로 감시해라. 이따가 돌아올 때도 앉아 있으면 군사법.

0: 없는 것들 난 흑해범사단 초보대 대대장 백정호다. 방금 지나간 놈이 중국군이다. 얼른 주교대를 보내라고 너 이성관한테 전해.
1: 안구원
2: 낙동강 회답
1: 빙천
3: 대회님,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?
4: 그거... 너한테 말해줘야 하나?
3: 아, 아닙니다. 대회님, 오해하지 마십시오. 그 사단으로 가는 길에 예민군 부대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. 조심하십시오.
4: 그럼 용대로 가는 길목은 안전한가?
3: 네, 그쪽은 괜찮습니다.
4: 고맙다, 정사.
3: 고맙습니다, 대회님. 가자.
5: 你有没有这种感觉啊？金哲在跟敌人说话的时候，这一恍惚，好像他们是一伙的。咱小秀才就是优秀，有出息。 战争打完以后，他指定能成演员。我还记得他第一次演帝君的时候，他紧张的扣子都系错了。上山，
6: 给他堂长 풀어주고 이제부터 군의관을 불러와.
7: 네.
8: 시발. 이 병신들!
0: 감히 조군의 정찰병을 넣쳐?
8: 어? 미친 거 아니야!
0: 이들 영대장한테 말해서 개박살을 내주겠어! 미쳐!

0: 지금 바로 추격대를 보내겠습니다.
1: 경계병 한 소대만 남겨놓고 나머지 너랑 같이 가다.
0: 그래도 되겠습니까? 만약 그 사이에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?
1: 점차병 들어가지 않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.
0: 네, 알겠습니다. 대대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. 대대에 보고하고 바로 따라가겠습니다.
2: 잠깐!
1: 일단 추격은 안 한다.
2: 적군의 정찰대가 왔었다는 사실 너 누가 알고 있나?
0: 대대장님께서 때려 눕힌 두 보초병이랑 대대장님을 때려 눕힌 순찰병, 그리고 이 벙커 안에 있는 병사들이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.
1: 대위, 지금부로 자네 지휘관을 부중대장한테 놓습니다. 그리고 자네 지금 즉시 자한대를 준비해서 이 일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을 데리고 나랑 같이 사단으로 간다.
0: 이건 대대에 보고해야 합니다.
2: 그쵸! 더 이상 더 달면 죽여버린다.
3: 好点了吗，文杰？还行。听说你要回去，这是同志们的家信，麻烦你回到国内给寄出去。嗯，好，我这还有。文杰，你回到国内之后，你父母会来看你吗？啊，我受伤和回国的事儿，我还没告诉我父母呢。
4: 啊！
3: 其实我压根就不想回国。
4: 那怎么行？你得赶紧手术啊！
5: 对呀，你这伤这么严重。

0: 백성이야!
1: 미군 정보에 의하면 자네와 자네 이끄는 부대가 모두 전사 아니면 포로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, 이야, 살아있네! 잘 따라왔어!
2: 급히 보고 드릴 사안이 있습니다.

0: 就是这个地点，三人警戒，其他人休息。
1: 是。
0: 报告机员，到。报告师部，我们已经到达大余岭了。是。
2: 자네가约314国际에서아군의작전을막았어.경찰병들은 남겨두면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.
1: 그게 가능한가?
2: 일단 저의 정찰대는 우리와 같은 무전기를 쓰고 있어서 신호 교란이 용이합니다.
3: 그러니까 우선 적의 정찰병들이 들어가서 보고하게 만들고 그 다음 속히 군을 재정비해 이 314 고지에 방어력을 구축하는 겁니다. 그러면 놈들은 저희 군의 원래 배치대로 공격 계획을 짤 겁니다. 그럼 결과는 뻔합니다.
0: 좋아. 좋은데 그들이 언제 어떻게 돌아갈지 어떻게 확인하겠어?
2: 어떻게든 정찰 소대를 찾을 겁니다. 이 계획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적의 정찰대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314 고지의 병사들 모두 데려왔습니다.
1: 잘 생각했네.
3: 사단장님, 지금 당장 우선 신호 교란을 해야 합니다.
4: 河如果没有水，可以流淌的只剩下风沙和回忆。湖如果没有水，胡杨枯立，脚下是皲裂的土地。海如果没有水，每个角落都是干涸的绝望。水是生命的源头，珍惜每一滴水，守护每一片水源。

0: 호소서가 몇 없나?
1: 네, 탈영병이 있다고 해서 상부에서 임시로 추가했습니다. 주로 후방으로 가는 군인을 검문하고 있습니다.
2: 그래, 중방에는 다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뭐 조사할 것도 없지.
1: 대위님 말씀 맞습니다.
2: 수고했다.

0: 재위 두 명과 사병 둘이라고? 선배 14 고지 방향으로? 통신기는? 없다고? 그래 알았어. 계속 감시해.
1: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? 너무 수상한데 놈들은 적군 몇 명과 통신기를 남겼다. 통신부 연락해서 대어령과 그 근처에 대한 신화 교란 계속하라고 해. 박 대위, 애들이 데리고 가서 그 주변 도로를 철저히 보위하고 있다가 324 구지에 그 네 명이 지나가면 소탕이 들어간다. 남은 조군을 반드시 소탕해야 한다. 그 어떤 정보도 새 나가면 안 돼.
2: 네.
1: 아, 그리고 부대원들에게 전해. 작전 시 흡혈 완전 차게 차지하는 자 모두 사살해.
2: 예, 알겠습니다.

0: 科长，前面就是三零四高地了，咱们一会儿怎么进攻？
1: 去他们连部，要求单独见他们的指挥官，先炸他，不行就来硬的。
0: 是，
1: 你走前。
2: 부전대장님,후방에서 대위 두 명이 사병 두 명을 데리고 왔는데 꼭 부전대장님을 만나뵙겠다고 합니다.
3: 들어오라고 해.
2: 네.
0: 중대장님은?
3: 중대장님은 사단으로 가셨고 제가 지금 여기 최고 지휘관입니다. 대위님은
4: 부하들을 중부 내보내고 부 중대장과 따로 할 말이 있다.
3: 다들 나가.
0: 우리 군 초보대인데 정선은 넘어 특수 자정에 순양으로 가는 중이다. 협조 부탁한다.
3: 당연히 협조해드려야죠. 대위님,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?

0: 山下全是敌人，咱被围了，出是出不去了，得想办法周旋。大家熬到晚上再说。
1: 不行，我们穿的黎卫军的军装，怕啥子吗？
0: 不行，敌人应该是有备而来。我看见他们所有人都换上了特殊的袖标，咱指定是暴露了，得想办法藏。
2: 那时候还没回来，没呢。
0: 行，敌人还得布置一会儿，等他回来立刻走，明白吗？好，就地。산기슭 쪽으로
3: 갈 겁니다. 그곳은 풀이 무성해서 몸을 숨기기 좋을 겁니다. 풀숲을 지나면 바로 숲입니다. 아직까지 그곳에서 적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
4: 지뢰구역은 없는가?
3: 있습니다. 그래서 제1소대장을 불렀습니다. 제1소대장이 발에다 줄 겁니다. 총 내려! 이 사람들은 작전 수행하러 가는 첩보대다.
5: 네!
3: 예, 가시죠.

0: 대위님, 여기서부턴 지뢰구역입니다. 제 1소대장이 바래다 줄 겁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.
1: 협조 감사드립니다. 돌아오면 꼭 부춘회장님이 도와주셨다고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.
2: 저를 따라오십시오. 여기 작은 막대를 절대 지나가면 안 됩니다.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.
3: 알았어.

0: 부전대장님, 백대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. 20분이나 기다리셨습니다.
1: 백대대장님, 그 네 사람을 전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.
2: 군 첩보대 소속이라고 하면서 전선을 넘어 적군에 잘파한데 협조해달라고 하더군요.
1: 아무 말도 안 하고 협조해줬습니다.
3: 그래, 잘했어. 오늘 밤과 내일 밤 조심해.
4: 놈들이 324 고지를 공격할 거야. 선부에서 병력 지원해줄 테니 전투 준비 단단히 하고.
1: 네.
3: 주세 시작해. 반드시 해지기 전에 남은 적군과 통신기를 차단해서 없애버려.
5: 예, 알겠습니다.
6: 주색 시작! 주색 시작!

0: 16개월간 부산 왔습니다. 형 이만 놀아 가보겠습니다.
1: 그래, 고맙다. 회장, 내 슈 이미 꼬아라.
0: 다녀.
1: 别来这，哎，去炸一个。好嘞。大牛，你轻点，别又给人坐死了。
2: 好的，科长。
3: 어휴, 야, 어휴.
1: 괜찮아?
3: 아, 괜찮아, 괜찮아.
4: 야, 근데 소대장님은 왜 아직도 안 돌아오시는 거야?
3: 한번 가봐야 하나? 뭐야?
4: 뭐야?

0: 이제 배치를 바꾸셔도 됩니다.
1: 좋아. 그러면 이제부터 새로운 작전 따라 314고지 방어 배치를 변경하면서 반격 작전 준비한다.
2: 이 빨갱 새끼들
1: 이번 기회에 싹 다 썰어버리고 우리 전지로 점령한다.
0: 알겠습니다.

0: 대장님, 통신부대에서 놈들이 무슨 신호를 감지했다고 합니다. 위치는 여전히 대여령입니다.
1: 그럼 통신정찰장령을 현장에 보내서 당장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라고 해.
0: 근데 놈들은 잠깐 켰다가 저희 측 결안을 받아 통신이 불가능해지면 5분 후에 전원을 끈다고 합니다.
1: 전원 켜는 시간은 규칙적인가?
0: 그게 규칙적이긴 한데 길지도 않습니다.
1: 무슨 소리를 써서라도 정확한 위치를 알았네.
0: 예, 알겠습니다.
2: 报告，师长，能跟着回来了。
3: 师长，正担心你呢，电台也联系不上。快说说情况怎么样？这是敌人的部署情况。314高地有一个营的兵力防守，在后面呢有一个营部、两个连，还有四门107重迫击炮。
4: 有什么需要特别注意的吗？
3: 有，法医队。这个地方非常重要。
4: 嗯，
3: 是314高地后方的。